0: 노래 줄이야. 집에 있는 소리는 말은 부르다.
1: Pro 2 FM Jember, muterin lagu terbaik buat kamu.